0: 할아버지 모자라서 할아버지 명줄까지 제출을 하는구만. 이왕 100번 1000번을 고쳐봐야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나 있을지.
1: 재현이랑 태희가 남매라는 거야?
2: 아니, 혼인신고만 했지 둘이 부부로 안 살았거든요.
1: 부부로 안 살더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?
3: 정말 재현 오빠가 날 버릴까?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지?
2: 누나를 죽게 만들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? 나 좀 가르쳐줘.